지금까지 말리채 너고 어지러냐지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니 애우태우누 오피아란 지사워 나나브라브라 나나브라브라 다시브라카사 나나 원브랭예 원브랭예 베디히니 원여무 But not to